0: 우리 애 참 어이났어.
1: 더 버터 너 주변다요. 세대 소삼반 위글루트가. 비타 와 스터스트 어발라 벤트 언더 플라스타 템프라 에탈트랄 오스페라 숄반디 알트샤. 굴루글루가. 토타 잭 2 더 폰 쉐이즈 데 노노 노노. 굴루바이트 가더 베스트.